0: 안녕하세요.
1: 니하오.
2: 니하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3: Здравствуйте.
4: How do you do?
1: Hello.
3: 니하오.
1: 다자하오.
2: 다자하오.
0: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5: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어느덧 5월이 시작이 됐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삿포로도 이제는 좀 봄다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제법 따뜻해져서 가벼운 겉옷, 아니면 저는 오늘 이 방송 여기 스튜디오까지 올 때 겉옷도 벗었고 그냥 옷 하나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저 아직도 스토브 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삿포로 날씨 보니까 한 16도 정도인데요. 저녁에는 한 10도 전후로 떨어지니까 조금 역시나 홋카이도 다운 날씨가 아닐까 합니다. 좀 애매한 날씨죠. 그리고 날씨가 조금 흐려서 우산은 좀 챙기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삿포로는 비교적 건조한 편이지만 갑자기 비가 오는 날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샤브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첫 번째 코너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살아요. 이 시간은 저 혜진이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죠. 네, 첫 번째 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이 곡 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네. 듣고 있으면 되게 어딘가 산속에 가서 약간 뭐 나무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 그런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좀 5월을 좀 편안한 기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지난주

골드니코였어요. 여러분 골드니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방학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방학도 굉장히 길게 쉬었는데요.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방학은 정말 쉬어야 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근데 골드니코는 약간 재미가 있잖아요. 일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길게 쉰다는 게 약간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정말 일주일 오롯이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약속은 딱 하나 있었어요. 약속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잡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계획 같은 걸 아예 세우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골든위크에는 드라마랑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책도 있고요. 책도 읽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최근에 본 작품 중에서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인 기리고 하고 일본 시리즈인 지옥에 떨어질 거야.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마 지옥에 떨어집니다로 이제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옥에 떨어집니다가 특히 기억에 남죠. 두 작품 다 좀 뭐랄까요, 평화로운 작품은 아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리고라는 이제 공포 영화, 호러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되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약간 조정을 당한다고 해야 하나? 귀신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어갑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죠.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리고가 있었는데요. 이 기리고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기는 해요.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죽음이 따라온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하고 뭐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그 무당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하고 또 싸워. 그래서 아, 이건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뭘로 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그쵸? 아주 옛날 정말 호러 영화의 그런 뭐랄까요?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TV에서 막 사다코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고 있다가 한국에는 옛날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주를 하는 네,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2주 만에 비영어 시리즈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신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의 신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연기를 다 잘했어요. 그래서 더 실감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일본 드라마 오랜만에 넷플릭스 일본 시리즈 본 것 같은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옥에 떨어진다고는 이제 말로 유명했던 일본의 점술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근데 전 모르고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일본인 점술가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로 되게 유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되게 반가운 배우죠. 토다 에리카. 정말 오랜만에 저는 봤는데 토다 에리카가 노년 연기까지 해요. 그래서 분장을 하는데 굉장히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토다 에리카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실감나게 분장을 했고, 근데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는 했지만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공개 이후에 꽤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이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특이하게 봤어요.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역시 엔딩 맛집이더라고요. 엔딩을 너무너무 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지게끔 그런 식으로 엔딩을 내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쉬다가 골든위크 중에 딱 하루 밖에 나갔는데요. 이번 골든위크는 약간 날씨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벚꽃을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매년 골든위크쯤 되면 이제 마루야마 공원 쪽으로 이제 밥 먹으러 가거든요. 지인분이랑.

그래서 마루야마에 갔다 왔는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날씨는 별로였는데 또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나름 이제 그런 비 오는 날도 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되게 좀 특이해요.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만든 이제 뭐라고 뭘 주력 메뉴가 스파게티 파스타인가요? 파스타 그 피자 이런 양식을 주로 파는 곳인데, 이번에 이제 코스 요리로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스파게티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늘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거기서 밥을 먹고 걸어서 홋카이도 신궁 가는 게 약간 코스처럼 매년 이제 습관처럼 남아 있는데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우산 쓰고 홋카이도 신궁 갔는데 많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네, 저도 오랜만에 오엔을 던져놓고 네,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도록. 네.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운치가 있더라고요. 좀 조용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역시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골든위크는 오히려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 보냈는데요.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휴일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알차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드라마 보고 커피 마시고 천천히 걷는 시간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0: 국제교육음악제 PMF 2026 개최 안내입니다.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삿포로. PMF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제안으로 1990년에 창설되어 매년 여름 삿포로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국제교육음악제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PMF2026은 7월 7일 화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 삿포로 콘서트홀, 키타라와 삿포로 예술의 숲, 야외 스테이지 등에서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연주회 28개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세계 28개국 및 지역의 젊은 음악가 PMF 아카데미생 92명이 삿포로에 모여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연주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 성과를 연주회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반 프로그램에서는 2018년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유럽 명문 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는 라이언 벤크로프트가 객원 지휘자로 PMF에 처음 등장합니다. 후반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브레즈에게 사사하였으며 리옹 국립 관현악단과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도 맡았던 거장 데이비드 로버트슨을 수석 지휘자로 맞이하여 프로코피에프의 걸작에 도전합니다. 로버트슨 역시 PMF에는 처음 등장합니다. 피크닉 기분으로 즐길 수 있는 콘서트부터 본격적인 콘서트홀 연주회까지 이번 기회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주회 상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스케줄 전단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카미치 리스와 地元の企業様へ自動車や医療機器、建設機械などあらゆる分野の設備投資をサポートしています。
2: 幅広いニーズに応えながら私たちの元気で地域をもっと元気に。元気から始めます。中道リース。ことにの頼れる弁護士、長友貴則です。長友国際法律事務所は地域の皆様の安心を守るため日々活動しております。相続、遺言書などのご家族のお悩み、企業の法律サポートもお任せください。ことに1条4丁目、紀伊国屋ビル3階、電話
3: 6142-3321、皆様の困ったをよかったに変えたい。ことにの町の長友国際法律事務所、どうぞお気軽にご相談ください。東北にある野菜のふるさととといえばワッサム町。トマトジュースやかぼちゃペーストなど取れたて野菜から作られる特産品は絶品です。家族の旅行なら三笠山自然公園は外せない。 自然の恵みのワッサムで家族の思い出作りませんか。ワッサム町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はワッサム町役場電話 0165-32-2421 まで。おかげさまで
4: 20周年 イオンモール札幌ハッサム1階 化粧品専門店ベルトールズ。お肌の悩み、お手入れって必要？メイクがうまくいかない。 そんな化粧品のことあれこれ With カウンセリングの私たちにご相談ください。 To Face To Heart
0: 私たちはベルトールズです。三角山放送局札幌 내비게이션 한국어 두 번째 코너 한국 지금은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한국도 지난주에 골든위크까지는 아닌데요. 연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5월은 한국에서도 기념일이 정말 많은 달인데요.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5월 1일. 5월의 첫 번째 날부터 휴일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뭐 한국에서는 보통 노동절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근데 원래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 개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쉬는 날로 이제 운영돼 회사원들이 이제 쉬는 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나 학교는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다 쉬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빨간 날이니까요, 일단은요. 그래도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직장인들의 이제 휴일 이야기와 함께 노동 환경이나 워라벨 네, 관련 기사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올해도 이제 5월에 황금 연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다르게 일본 아예 쉬어버리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약간 자기가 연휴 그 휴가를 써야 돼요. 이제 평일 사이에 휴가를 내면 이제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어서 해외 여행 수요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공항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저 이번에 5월 1일이 금요일이고 5월 5일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5월 4일 딱 이제 월요일에 휴가만 내면 이제 주말 껴서 한 5일 정도 쉴 수 있고 네 그렇게 많이들 쉬시더라고요.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요.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 네, 그 당시 이제 어린이라는 이제 단어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날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국가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서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박물관 같은 곳이 정말 붐볐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외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 행사도 많이 해요. 그걸 청와대에 초청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청와대나 뭐 이런 공식적인 이벤트에 초청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아, 참 좋은 날이죠. 저도 어린이였을 때는 되게 기다렸는데 선물도 받고 놀러도 가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어린이날이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전국 관광지가 굉장히 붐볐다고 해요. 뉴스에서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캠핑장과 키즈카페 예약도 빨리 마감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부모님들이 체력이 먼저 끝났다고 농담처럼 네,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쵸, 부모님들이 힘들죠. 어린이날인데 부모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 때문이죠. 네, 저도 집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5월 8일은 휴일은 아니에요. 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로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뭐 딱히 선물은 하지 않고 이제 전화만 드렸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은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요. 일본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하고 아버지의 날로 이제 두 개가 있죠. 근데 한국은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머니에 대해 두 번 하면 더 좋잖아요. 부모님의 날, 어버이의 날 하루보다는 뭐 어머니의 날하고 아버지의 날 이렇게 이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어버이날로 이제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많이 달죠. 그래서 정말 어린이였을 때는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서 그걸 유치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달아드리는 게 좀 행사였죠. 네. 그리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경우가 많죠. 어른이 돼서는 좀 이렇게 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용돈을 보내드린다든지 이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요즘 기사를 보면요, 뭐 효도도 비대면 시대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건강식품이나 뭐 안마기 같은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네, 한국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거나 편지를 쓰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법이 생겼어요. 너무 선생님들께 이제 선물을 드린 게 좀 과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이제 금지법이 생겨서요. 선물 문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상. 대신 손편지나 뭐 메시지처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사를 보면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힘낼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

편지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졸업한 뒤에 특히 졸업한 뒤에 찾아뵙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5월은 단순한 휴일의 달이라기보다는 일과 가족이나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한국은 이런저런 날이 되게 많아서 진짜 가정의 날이죠. 여러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달로 이제 5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화를 하셨나요? 네,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용돈 드리고 전화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만 딱 드리고 네, 용돈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키키 404.

삿포로 내비게이션 세 번째 코너 지금 일본은입니다. 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뭐 일본도 지난주 굉장히 큰 대형 연휴가 있었죠. 네,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 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대형 연휴입니다.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어느 정도 쉴 수 있나 그 계산부터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검색을 합니다. 네, 얼마나 비싸지나 한국을 갈 수 있는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애매하게 쉬는 경우가 많아서 꼭 뭔가 들어와요. 매년 일이 꼭 들어온다거나 뭔가 거절할 수 없는 예정이 들어온다거나 일정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한국은 골든위크 때 한국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비싸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싸져요.

제가 가려고 하는 날이 비싸요. 원래 이제 조금 중간쯤이 안 비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황금 연휴 전부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고 오려면 역시 비싸죠. 네. 그래서 올해도 한국을 가려고 비행기표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가고 오고 하는 그 날짜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서 네,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연휴가 이어지냐면 쇼아의 날이나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이 이어지면서 긴 연휴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이 시기를 1년 중에 가장 큰 이동 시즌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여행객이 정말 특히 많아지죠. 네. 올해도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수요가 모두 증가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추석이나 설 연휴처럼 일본에서도 골든위크가 되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신칸센과 공항이 크게 붐비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엔화가 좀 약세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명 관광지는 뭐 늘 그렇듯이 외국인으로 혼잡했다고 합니다. 네, 홋카이도에서는 골든위크가 사실상 봄 시작이잖아요. 4월이 아니라 약간 5월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벚꽃도 일본 본토보다는 늦게 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제가 벚꽃을 못 봤어요. 도쿄 출장 가서 본 것 같아요. 오히려 홋카이도에서는 벚꽃을 못 본 것 같아요. 삿포로에서는 뭐 마루야마 공원이나 홋카이도 신궁이 대표적인 벚꽃 명소죠. 그래서 매년 골든위크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꽃놀이를 즐깁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벚꽃이 아직 공기가 조금 차가운 상태에서 피기 때문에 한국이나 도쿄의 벚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바베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때 가면 막 연기로 막 연기, 맛있는 냄새 막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 그날은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긴 했어요. 또 이제 홋카이도 곳곳에는 봄 이벤트도 많이 열렸는데요. 기사에서는 튤립 축제나 뭐 꽃잔디 행사 같은 봄꽃 이벤트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는 겨울이 긴 만큼 이제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말 드디어 봄이다 라는 분위기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위크 하면 역시 음식 행사도 빠질 수 없는데요. 홋카이도에는 봄 한정 이벤트나 지역 먹거리 이벤트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오도리 공원 주변이나 관광지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든위크가 끝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저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선생님 뵈고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나서 이 얘기했어요. 5월병. 네, 5월병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참 신기한 게 4월에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잖아요. 학교도 시작하고 직장도 이제 새 분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4월부터인데요. 좀 약간 긴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서 4월 한 달을 딱 보내고, 이제 연휴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조금 돌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 연휴가 이제 끝난 뒤에 학교나 세사생활로 돌아가면서 무기력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5월병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특히 이게 4월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욱 5월병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야말로 5월병이어서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약간 피로감이 네,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5월병 걸리셨나요? 어떡한가요? 더 쉬고 싶어. 네, 그래서 뭐 겨울이 길었던 만큼에 이 연휴 끝나고 정말 확실하게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뭐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병을 빨리 물리치고 오늘까지 약간 5월병이었어요. 네, 약간 살짝 5월병이었는데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네, 한국의 어린이날과

따뜻하게 이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인데요. 이게 5월 5일이 같은 이유가 그냥 우연히 같은 거예요. 저도 좀 뭔가 옛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나 했는데 우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부터 5월 5일이 아니라 좀 옮기고 옮겨서 5월 5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연히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한국도 일본도 5월 5일인데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죠. 일본에서는 특히 집 밖에 잉어 모양의 깃발인 코이노보리를 걸어두는 풍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잉어가 강을 거슬러 가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에는 사무라이 인형이나 갑옷 장식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좀 분위기가 일본 전통적인 네, 어린이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골드니크라 그냥 단순히 연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뭐 역사와 헌법과 자연과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그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빨리 5월병이 낫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자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네, 사포로 내비게이션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번째 코너 추천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 3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시즌 1, 2가 있어요. 시즌 1, 2가 있고 시즌 3까지 왔는데요. 네이버 웹툰 작가 이동건의 인기 웹툰인 유미의 세포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원작 웹툰은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 이상을 기록한 대표적인 네이버 대표적인 인기 작품이죠.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이제 김유미거든요. 주인공이 김유미의 연애와 일상을 머릿속 세포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좀 독특한 설정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세포, 이성세포, 불안세포, 세수세포도 있어요. 청소세포도 있고요. 예의세포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감정을 캐릭터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웹툰이 2015년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전 그때부터 봤거든요. 2015년 처음 공개될. 왜냐면 이 이동건 작가의 전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전작이 굉장히 재밌어서 새로운 작품이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봤던 것 같아요. 2015년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2021년에 드라마 시즌 1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세포들이 대체 어떻게 나오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실사 연기, 배우들이 하는 실사 연기와 세포들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어요. 이거 세포들 어떻게 나와? 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성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김유미의 역은 이제 배우 김고은 씨가 이제 유미 역을 맡아서 정말 잘해요. 연기를. 현실적인 연기를 너무 잘해요. 생활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연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시즌 1에서는 이제 상대의 역이 이제 구웅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건 안보연 배우가 이제 등장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저 처음 기억나는 게 이게 이제 방영 전에 스포짤이라고 해서 이제 촬영 현장을 누가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구웅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구웅일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싱크로율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2022년의 시즌 2에서는 갓세븐 출신의 박진영 배우가 이제 여기서는 상대역이 바비라는 역이었는데 바비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위기의 로맨스를 보여줬죠. 시즌 1과 시즌 1은 이제 동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김유미라는 인물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드라마가 한 남자 주인공과 한 여자 주인공의 사랑 얘기가 이제 그게 완결이잖아요. 근데 이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유미가 주인공이지 남자 주인공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상대역이 구은이었고 헤어지고 시즌 2에서 바비랑 또 이제 만나서 사랑하는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은 김유미밖에 없는 네, 그런 좀 독특한 형식의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시즌 3은 예정되지 않았어요. 예정되지 않고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를 보면 굉장히 완결된 드라마로 끝나거든요. 시즌 2의 마지막 장면도 완결된 그러니까 시즌 3에 등장하는 이제 유미의 남편이 있어요. 유미가 결국은 결혼을 하는데 유미의 남편이 신술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뉘앙스로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정도로 이제 보여주면서 끝났는데요. 사실 시즌 2까지의 드라마도 굉장히 완결성을 띄웠지만 그래서 시즌 3이 예정이 없다라고 이제 그때 못 박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즌 3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8부작이라는 조금 약간 아쉬운 네, 회차 연기긴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스타 작가가 된 유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공한 작가가 되었지만 어딘가 조금 무미건조하죠. 왜냐면 사랑세포가 동결에 들어갔거든요. 동면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작가세포가 작가가 작가니까 작가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사랑세포와 관련된 그런 세포들은 다 이제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세포들은 동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진 거죠. 근데 새로운 인물인 신술록이 나타납니다. 신술록을 만나서 다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신술록 옆에 역을 맡은 배우 이제 사람이 이제 배우 김재원 씨인데요. 진짜 전부터 신술록을 누가 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신인이 이제 맡게 됐는데 이제 정말 어린 배우, 정말 젊은 배우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영 인터뷰, 벌써 드라마가 끝나서 이제 종영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김재원 배우가 했던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고은 배우, 이제 실제 나이차가 조금 나는 배우이기 때문에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꿈만 같았다. 뭐 배움의 연속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김고은 씨가 너무 잘하죠. 네. 김고은 선배의 눈빛만 봐도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 이제 김고은 씨랑 김재원 씨가 10살 차이 정도 나는 이제 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뭐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광스러웠다라는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을 봤을 때 김유미의 마지막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웠다고 이제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 역시 시즌 3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기사에서 김고은 배우가 오랫동안 함께한 유미라는 캐릭터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즌 3에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나이를 먹었잖아요. 사실 2021년에 사회 초년생 정도가 되는 유미에서 2026년에 대스타가 된 네, 대배우, 대작가가 된 김유미까지 왔는데요.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해진 유미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화에서는 유미와 술록이의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에 이르는 해피엔딩이 그려졌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저도요. 네, 유미가 정말 행복해져서 다행이다. 시즌제 드라마의 좋은 마무리였다. 뭐, 같은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좋았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현실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사실 연락 하나에 너무나도 설레고 작은 말, 정말 상대방은 의미 없는 말이었겠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굉장히

혼자 상상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마음들을 세포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보여주니까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행복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즌 3부터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즌 1, 2가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기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시즌 3도 굉장히 좀 단독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되고 아 김유미라는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시즌 1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웹툰 원작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시즌 2에서의 바비 캐릭터가 약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웹툰에서는 너무나 나쁜 남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조금 완화된 조금 그래도 로맨틱한 왜냐면 드라마라는 게 좀 영상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OST인데요. 네, 유미의 세포들 OST를 보내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마의 유성.

0: 안녕하세요.
1: 니하오.
2: 니하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3: 드라스.
2: How do you do?
1: Hello. 니하오.
4: 다자하오.
2: 다자하오.
0: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5: 삿포로.
6: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지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어느덧 5월이 시작이 됐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삿포로도 이제는 좀 봄다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제법 따뜻해져서 가벼운 겉옷, 아니면 저는 오늘 이 방송 여기 스튜디오까지 올 때 겉옷도 벗었고 그냥 옷 하나만 입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저 아직도 스토브 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삿포로 날씨 보니까 한 16도 정도인데요. 저녁에는 한 10도 전후로 떨어지니까 조금 역시나 홋카이도다운 날씨가 아닐까 합니다. 좀 애매한 날씨죠. 그리고 날씨가 조금 흐려서 우산은 좀 챙기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삿포로는 비교적 건조한 편이지만 갑자기 비가 오는 날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악뮤의 속눈의 낙원.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첫 번째 코너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살아요. 이 시간은 저 혜진이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죠. 네, 첫 번째 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이 곡 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네. 듣고 있으면 되게 어딘가 산 속에 가서 약간 뭐 나무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 그런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좀 5월을 좀 편안한 기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지난주 골든이크였어요. 여러분 골든이크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방학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방학도 굉장히 길게 쉬었는데요.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방학은 정말 쉬어야 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근데 골든위크는 약간 재미가 있잖아요. 일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길게 쉰다는 게 약간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정말 일주일 오롯이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약속은 딱 하나 있었어요. 약속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잡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 정말 계획 같은 걸 아예 세우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골든위크에는 드라마랑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책도 있고요. 책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최근에 본 작품 중에서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인 기리고 하고 일본 시리즈인 지옥에 떨어질 거야.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마 지옥에 떨어집니다로 이제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옥에 떨어집니다가 특히 기억에 남죠. 두 작품 다 좀 뭐랄까요, 평화로운 작품은 아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리고라는 이제 공포 영화, 호러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되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약간 조정을 당한다고 해야 하나? 귀신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어갑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죠.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리고가 있었는데요. 이 기리고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기는 해요.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죽음이 따라온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하고 뭐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무당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하고 또 싸워. 그래서 아, 이건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뭘로 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그쵸? 아주 옛날 정말 호러 영화의 그런 뭐랄까요?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TV에서 막 사다코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있다가 한국에는 옛날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주를 하는 네,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2주 만에 비영어 시리즈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신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의 신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연기를 다 잘했어요. 그래서 더 실감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일본 드라마 오랜만에 넷플릭스 일본 시리즈 본 것 같은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옥에 떨어진다고는 이제 말로 유명했던 일본의 점술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근데 전 모르고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일본인 점술가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로 되게 유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되게 반가운 배우죠. 토다 에리카. 정말 오랜만에 저는 봤는데 토다 에리카가 노년 연기까지 해요. 그래서 분장을 하는데 굉장히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토다 에리카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실감나게 분장을 했고 근데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는 했지만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공개 이후에 꽤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이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특이하게 봤어요.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역시 엔딩 맛집이더라고요. 엔딩을 너무너무 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지게끔 그런 식으로 엔딩을 내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쉬다가 골든위크 중에 딱 하루 밖에 나갔는데요. 이번 골든위크는 약간 날씨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벚꽃을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매년 골든위크쯤 되면 이제 마루야마 공원 쪽으로 이제 밥 먹으러 가거든요. 지인분이랑. 그래서 마루야마에 갔다 왔는데요.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날씨는 별로였는데 또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나름 이제 그런 비 오는 날도 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되게 좀 특이해요.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만든 이제 주력 메뉴가 스파게티? 파스타인가요? 파스타? 그 피자? 이런 양식을 주로 파는 곳인데 이번에 이제 코스 요리로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스파게티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늘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거기서 밥을 먹고 걸어서 홋카이도 신궁 가는 게 약간 코스처럼 매년 이제 습관처럼 남아 있는데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우산 쓰고 홋카이도 신궁 갔는데 많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네, 저도 오랜만에 오엔을 던져놓고 네,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도록. 네.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운치가 있더라고요. 좀 조용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역시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골든위크는 오히려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 보냈는데요.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휴일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알차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드라마 보고 커피 마시고 천천히 걷는 시간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0: 국제교육음악제 PMF 2026 개최 안내입니다.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삿포로. PMF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제안으로 1990년에 창설되어 매년 여름 삿포로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국제교육음악제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PMF2026은 7월 7일 화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 삿포로 콘서트홀, 키타라와 삿포로 예술의 숲, 야외 스테이지 등에서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연주회 28개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세계 28개국 및 지역의 젊은 음악가 PMF 아카데미생 92명이 삿포로에 모여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연주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 성과를 연주회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반 프로그램에서는 2018년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유럽 명문 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는 라이언 벤크로프트가 객원 지휘자로 PMF에 처음 등장합니다. 후반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브레즈에게 사사하였으며 리옹 국립 관현악단과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도 맡았던 거장 데이비드 로버트슨을 수석 지휘자로 맞이하여 프로코피에프의 걸작에 도전합니다. 로버트슨 역시 PMF에는 처음 등장합니다. 피크닉 기분으로 즐길 수 있는 콘서트부터 본격적인 콘서트홀 연주회까지 이번 기회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주의 상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스케줄 전단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카미치 리스는 지모도노 기교사마에 자동차와 의료기기, 건설기계など あらゆる 분야의 設備 투자를 サポートしています. 幅広い ニーズに応えながら 私たちの 元気で 地域をもっと 元気に. 元気から 始めます. 나카미치 리스.
2: ことにの頼れる弁護士長友貴則です。長友国際法律事務所は地域の皆様の安心を守るため日々活動しております。相続、遺言書などのご家族のお悩み、企業の法律サポートもお任せください。ことに1条4丁目紀ノ国屋ビル3階、電話 614-2131。 皆様の困ったをよかったに変えたい。ことにの町の長友国際法律事務所

캠핑장과 키즈 카페 예약도 빨리 마감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부모님들이 체력이 먼저 끝났다고 농담처럼 네,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힘들죠. 어린이날인데 부모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 때문이죠. 네, 저도 집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5월 8일은 휴일은 아니에요. 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로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뭐 딱히 선물은 하지 않고 이제 전화만 드렸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은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요. 일본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하고 아버지의 날로 이제 두 개가 있죠. 근데 한국은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머니에 대해 두 번 하면 더 좋잖아요. 부모님의 날, 어버이의 날 하루보다는 뭐 어머니의 날하고 아버지의 날 이렇게 이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어버이날로 이제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많이 달죠. 그래서 정말 어린이였을 때는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서 그걸 유치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달아드리는 게 좀 행사였죠. 네. 그리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경우가 많죠. 어른이 돼서는 좀 이렇게 이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용돈을 보내드린다든지 이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요즘 기사를 보면요, 뭐 효도도 비대면 시대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건강식품이나 뭐 안마기 같은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네, 한국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거나 편지를 쓰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법이 생겼어요. 너무 선생님들께 이제 선물을 드린 게 좀 과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이제 금지법이 생겨서요. 선물 문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상. 대신 손편지나 뭐 메시지처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사를 보면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힘낼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특히 졸업한 뒤에 찾아뵙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5월은 단순한 휴일의 달이라기보다는 일과 가족이나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한국은 이런저런 날이 되게 많아서 진짜 가정의 날이죠. 여러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달로 이제 5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화를 하셨나요? 네,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용돈 드리고 전화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만 딱 드리고 네, 용돈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키키 404.

삿포로 내비게이션 세 번째 코너 지금 일본은입니다. 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뭐 일본도 지난주 굉장히 큰 대형 연휴가 있었죠. 네,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 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대형 연휴입니다.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어느 정도 쉴 수 있나 그 계산부터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검색을 합니다. 네, 얼마나 비싸지나 한국을 갈 수 있는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애매하게 쉬는 경우가 많아서 꼭 뭔가 들어와요. 매년 일이 꼭 들어온다거나 뭔가 거절할 수 없는 예정이 들어온다거나 일정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한국은 골든위크 때 한국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비싸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싸져요. 제가 가려고 하는 날이 비싸요. 원래 이제 조금 중간쯤이 안 비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황금 연휴 전부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고 오려면 역시 비싸죠. 네. 그래서 올해도 한국을 가려고 비행기표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가고 오고 하는 그 날짜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서 네,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연휴가 이어지냐면 쇼아의 날이나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이 이어지면서 긴 연휴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이 시기를 1년 중에 가장 큰 이동 시즌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여행객이 정말 특히 많아지죠. 네. 올해도 국내 여행과 해외 수요가 모두 증가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추석이나 설 연휴처럼 일본에서도 골든위크가 되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신칸센과 공항이 크게 붐비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엔화가 좀 약세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명 관광지는 뭐 늘 그렇듯이 외국인으로 혼잡했다고 합니다. 네, 홋카이도에서는 골든위크가 사실상 봄 시작이잖아요. 4월이 아니라 약간 5월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벚꽃도 일본 본토보다는 늦게 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제가 벚꽃을 못 봤어요. 도쿄 출장 가서 본 것 같아요. 오히려 홋카이도에서는 벚꽃을 못 본 것 같아요. 삿포로에서는 뭐 마루야마 공원이나 홋카이도 신궁이 대표적인 벚꽃 명소죠. 그래서 매년 골든위크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꽃놀이를 즐깁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벚꽃이 아직 공기가 조금 차가운 상태에서 피기 때문에 한국이나 도쿄의 벚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바베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때 가면 막 연기로 막 연기 맛있는 냄새 막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 그날은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긴 했어요. 또 이제 홋카이도 곳곳에는 봄 이벤트도 많이 열렸는데요. 기사에서는 튤립 축제나 뭐 꽃잔디 행사 같은 봄꽃 이벤트

꽃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는 겨울이 긴 만큼 이제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말 드디어 봄이다라는 분위기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위크 하면 역시 음식 행사도 빠질 수 없는데요. 홋카이도에는 봄 한정 이벤트나 지역 먹거리 이벤트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오도리 공원 주변이나 관광지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든위크가 끝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저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선생님 뵈고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나서 이 얘기했어요. 5월병. 네, 5월병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참 신기한 게 4월에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잖아요. 학교도 시작하고 직장도 이제 새 분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4월부터인데요. 좀 약간 긴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서 4월 한 달을 딱 보내고 이제 연휴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조금 돌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 연휴가 이제 끝난 뒤에 학교나 회사 생활로 돌아가면서 무기력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5월병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특히 이게 4월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욱 5월병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야말로 5월병이어서 너무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약간 피로감이, 네,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5월병 걸리셨나요? 어떡한가요? 더 쉬고 싶어. 네. 그래서 뭐 겨울이 길었던 만큼에 이 연휴 끝나고 정말 확실하게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뭐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병을 빨리 물리치고 오늘까지 약간 5월병이었어요. 네. 약간 살짝 5월병이었는데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네, 한국의 어린이날과 비슷하게 이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인데요. 이게 5월 5일이 같은 이유가 그냥 우연히 같은 거예요. 저도 좀 뭔가 옛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나 했는데 우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부터 5월 5일이 아니라 좀 옮기고 옮겨서 5월 5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연히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한국도 일본도 5월 5일인데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죠. 일본에서는 특히 집 밖에 잉어 모양의 깃발인 코이노보리를 걸어두는 풍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잉어가 강을 거슬러 가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에는 사무라이 인형이나 갑옷 장식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좀 분위기가 일본 전통적인 네, 어린이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골든위크라 그냥 단순히 연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뭐 역사와 헌법과 자연과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그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빨리 5월병이 낫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자,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네, 사포로 내비게이션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번째 코너 추천 추천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 3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시즌 1, 2가 있어요. 시즌 1, 2가 있고 시즌 3까지 왔는데요. 네이버 웹툰 작가 이동건의 인기 웹툰인

의 세포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원작 웹툰은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 이상을 기록한 대표적인 네이버 대표적인 인기 작품이죠.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이제 김유미거든요. 주인공이 김유미의 연애와 일상을 머릿속 세포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좀 독특한 설정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세포, 이성세포, 불안세포, 세수세포도 있어요. 청소세포도 있고요. 예의세포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감정을 캐릭터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웹툰이 2015년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전 그때부터 봤거든요. 2015년 처음 공개될. 왜냐면 이 이동곤 작가의 전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전작이 굉장히 재밌어서 새로운 작품이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봤던 것 같아요. 2015년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2021년에 드라마 시즌 1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세포들이 대체 어떻게 나오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실사 연기, 배우들이 하는 실사 연기와 세포들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어요. 이거 세포들 어떻게 나와? 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성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김유미의 역은 이제 배우 김고은 씨가 이제 유미 역을 맡아서 정말 잘해요. 연기를. 현실적인 연기를 너무 잘해요. 생활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연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시즌 1에서는 이제 상대의 역이 이제 구웅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건 안보연 배우가 이제 등장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저 처음 기억나는 게 이게 이제 방영 전에 스포짤이라고 해서 이제 촬영 현장을 누가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구웅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구웅일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싱크로율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2022년에 시즌 2에서는 갓세븐 출신의 박진영 배우가 이제 여기서는 상대역이 바비라는 역이었는데 바비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위기의 로맨스를 보여줬죠. 시즌 1과 시즌 1은 이제 동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김유미라는 인물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드라마가 한 남자 주인공과 한 여자 주인공의 사랑 얘기가 이제 그게 완결이잖아요. 근데 이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유미가 주인공이지 남자 주인공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상대역이 구웅이었고 헤어지고 시즌 2에서 바비랑 또 이제 만나서 사랑하는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은 김유미밖에 없는 네, 그런 좀 독특한 형식의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시즌 3은 예정되지 않았어요. 예정되지 않고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를 보면 굉장히 완결된 드라마로 끝나거든요. 시즌 2의 마지막 장면도 완결된 그러니까 시즌 3에 등장하는 이제 유미의 남편이 있어요. 유미가 결국은 결혼을 하는데 유미의 남편이 신술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뉘앙스로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정도로 이제 보여주면서 끝났는데요. 사실 시즌 2까지의 드라마도 굉장히 완결성을 띄웠지만 그래서 시즌 3이 예정이 없다라고 이제 그때 못 박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즌 3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8부작이라는 조금 약간 아쉬운 네, 회차 연기긴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스타 작가가 된 유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공한 작가가 되었지만 어딘가 조금 무미건조하죠. 왜냐면 사랑세포가 동결에 들어갔거든요. 동면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작가니까 작가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사랑세포와 관련된 그런 세포들은 다 이제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세포들은 동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진 거죠. 근데 새로운 인물인 신술록이 나타납니다. 신술록을 만나서 다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신술록 옆에 역을 맡은 배우 이제 사람이 이제 배우 김재원 씨인데요. 진짜 전부터 신술록을 누가 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신인이 이제 맡게 됐는데 이제 정말 어린 배우, 정말 젊은 배우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영 인터뷰, 벌써 드라마가 끝나서 이제 종영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김재원 배우가 했던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고은 배우, 이제 실제 나이차가 조금 나는 배우이기 때문에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꿈만 같았다. 뭐 배움의 연속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너무 김고은 씨가 너무 잘하죠. 네. 김고은 선배의 눈빛만 봐도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 이제 김고은 씨랑 김재원 씨가 10살 차이 정도 나는 이제 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뭐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광스러웠다라는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즌을 봤을 때 김유미의 마지막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웠다고 이제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 역시 시즌 3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기사에서 김고은 배우가 오랫동안 함께한 유미라는 캐릭터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즌 3에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나이를 먹었잖아요. 사실 2021년에 사회 초년생 정도가 되는 유미에서 2026년에 대스타가 된, 네, 대배우, 대작가가 된 김유미까지 왔는데요.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해진 유미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화에서는 유미와 슬러기의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에 이르는 해피엔딩이 그려졌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저도요. 네, 유미가 정말 행복해져서 다행이다. 시즌제 드라마의 좋은 마무리였다. 뭐 같은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좋았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현실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사실 연락 하나에 너무나도 설레고 작은 말, 정말 상대방은 의미 없는 말이었겠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근데 괜히 혼자 상상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마음들을 세포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보여주니까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행복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즌 3부터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즌 1, 2가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시즌 3도 굉장히 좀 단독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되고 아 김유미라는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시즌 1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웹툰 원작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시즌 2에서의 바비 캐릭터가 약간 달라졌어요. 왜냐면 웹툰에서는 너무나 나쁜 남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조금 완화된 조금 그래도 로맨틱한 왜냐면 드라마라는 게 좀 영상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OST인데요. 네, 유미의 세포들 OST를 보내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마의 유성.